가지도 없으면 내 집을 종종 찾아댕기는 것이 의미란 말이오. 그러나 너무 어두운 밤중이라도 노랑내가 심이 나고 내 몸에 새는 꽃순내가 나니 자네는 꼭 냄새로 분가노.